이럴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다. 그래서 그래서 next stop the verbal 8099 and I'll be back out on that traffic post. 알겠습니다.